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현지에서 연설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점점 긴박해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강화 등 세 개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저녁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대학에서 연설하고 10년 전 당시 아베 수상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수상은 외교 방침 제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타당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자유와 개방성,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와 가속적인 기술 혁신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먼저 에너지와 핵심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연구 개발과 해저 케이블 등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에 근거한 경제 질서 확대를 위해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의 참가국 확대와 핵심 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규칙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안보 분야 연대를 통해 일본이 유사 입장국 군대에 방위 장비품 등을 제공하는 OSA,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을 통해 해상 보안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2일 레민흥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회담 첫머리에 다카이치 수상은 럼 서기장과는 얼마 전에 전화로 회담했는데 이후에 바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힘을 합쳐 이 지역을 함께 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현지의 일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보 분야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 한층 진행하기로 하고 남중국해 정세와 북조선 대응 등에서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수상은 럼 서기장을 올해 안에 일본에 초청하고 싶다고 전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0: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 독립운동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밤 1945년에 호치민 주석이 식민지 지배에서의 독립을 선언한 수도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바딘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호치민 묘소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수상은 이에 앞서 부근에 있는 전쟁 희생자의 공적을 기리는 위령비에도 헌화했습니다. 호치민 묘소와 위령비에는 작년에 당시 이시바 수상도 방문해 헌화한 바 있습니다.
1: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이란 외무부 고위 당국자가 중재국에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수도 테헤란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과의 모임에서 이란은 강요받은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계획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의 길을 택할지 대립적인 접근을 계속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란은 국익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길 모두 준비되어 있다며 전투 재개를 위한 군사적인 준비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에서는 미국이 공격의 종결과 해상 봉쇄의 해제를 보장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조건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 측은

0: 우리가 요구한 것 같은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제대로 해낼 생각이고 일찍 손을 떼서 3년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화 협상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면 협상의 전망도 보이지 않아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SNS에 남부 헤르손시에서 노선버스가 러시아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모두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며 전선 부근에서는 매일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잔인한 공격이 행해지고 있다고 신랄이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와 1,100발의 유도탄, 3발의 미사일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의 지원을 요청한 동시에 러시아의 자금원을 끊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상에 관한 미국을 포함한 3개국 고위급 협의가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우크라이나군의 병사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사에 대한 대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군의 개혁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발생한 지 11일째가 된 이와테현 오스치조 산불에 대해 오스치초는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2일 오후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오스치초의 히라노 코조 정장은 2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이번 산불에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히라노 정장은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활동에 힘써주신 현지 소방단과 소방대, 현내의 지원대, 긴급소방원조대와 자위대, 현과 시정촌 등 관계기관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발생한 산불에서는 마을 면적의 8%에 해당하는 약 1,633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보여 1989년 시작된 헤이세이 시대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마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한 채를 포함한 건물 8동이 불에 탔으며 대피소에서 넘어진 여성과 진화작업 중이던 소방단 남성 등 모두 두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한때 최대로 마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558가구 3,257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대피 지시는 이미 모두 해제됐습니다. 마을과 소방 등은 계속해서 불을 완전히 끄는 진화를 위해 약 600명 태세로 발화점 확인과 경계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食べ物가 있대. 이요네.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토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토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すごい.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의 漬物다요.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보라고 권합니다.
3: 食べてみる?
0: 먹어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4: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보고
4: 美味しいです.
0: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또 권합니다.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 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데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대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れ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 난은
0: 무엇? 시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これ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それ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5: あれ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5: 何ですか?
0: 뭐예요? 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5: これ, それ, あれ의
0: 뒤에
5: 와를
0: 붙이고
5: 何ですか?
0: 라고 하면 되죠.
1: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래와 なんですか? 라고 하는군요.
0: 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난데스가? 고래와 난데스가?
1: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6: 죄송합니다. これは何ですか?
7: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これは何ですか?
1: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5: 스미마셍.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7: 오차데스.
1: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고레와 난데스가? 스미마셍. 고레와 난데스가?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5: 소레. 소레.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가?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가?
6: これ?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인터넷 콘텐츠에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초여름 같은 4월 말입니다. 하지만 NHK 하나 카페 덕분에 아직도 저의 달력은 벚꽃이 활짝 핀 서울의 4월 10일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선릉역의 카페에서 열린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전시회와 토크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 번역연구회의 정회원들과 다녀온 이 전시회에는 벚꽃이 가득한 대표작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토크전에는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아내분과 또 아트 디렉터분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판화 형태로 전시된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 서울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웃음이 한 대 어우러졌습니다. 우키오에의 이야기도 나와서 NHK 하나 카페와 자포니즘도 즐겁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크전에서 하나 카페와 연결된 놀라운 우연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카페에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또 자포니즘 테마의 하나카페도 기억해 주시는 분도 이 토크전에 관객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카페의 청취자로서 저도 기억하고 있던 서울 엔카마을에 관한 메일. 그 메일을 보냈던 서울 엔카마을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재욱 아나운서님이 서울 엔카마을의 메일을 읽어주셨죠? 라고 말했는데요. 4월 10일 서울의 일본 미술전에서는 이렇게 벚꽃도 피었고 하나카페에 관한 이야기꽃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네, 저희가 엔카마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원분들께도 소개를 해주셔서 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메일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주영님이 이렇게 사연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주영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3월에 하나카페에서 벚꽃 개화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홋카이도에서는 지금이 만개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1: 네, 벚꽃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코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약 200그루의 벚꽃이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이 우스젠코지라고 하는 사찰은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또 이 경내 일대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큰산 벚나무 그리고 왕 벚나무 등 10종류 정도의 벚나무가 약 200그루나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수령 200년이 넘는 이 큰산 벚나무는 가지가 큰 바위를 이렇게 깨고 거기서 뻗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와리 자쿠라라고 불려서 이 우스젠코지의 명물 벚나무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이 우스젠코지의 키타치 타이세의 부주지 스님은요, 많은 벚꽃들이 지금 제철을 맞이했는데 5월 중순에 피는 벚꽃도 있다고 하면서요, 변화하는 모습도 즐기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코지에서 이 벚꽃이요 아주 만발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항상 저희 하나카페에서 마지막에 NHK 월드 재팬의 최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콘텐츠 가운데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가서 표시가 되는 쇼즈 메뉴에서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하단에 오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여기에는 총 126가지나 되는 일본의 가정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는 과거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락인 소보로 벤또,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재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동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장은영입니다. 일본 요리를 만들어보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보로 도시락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볶아서 밥 위에 얹은 요리입니다. 일본에서는 봄이 돼 벚꽃이 피면 벚꽃놀이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요리 연구가 와타나베 아키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1: こんにちは. 와타나베 아키코です. お花見の季節です. 今日は冷めて...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타나베 아키코입니다. 꽃놀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먼저 생강 껍질을 벗겨 잘게 씁니다. 생강은 아주 조금 사용하지만 풍미를 더해주고 맛이 있습니다. 다음은 꼬투리 강낭콩의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탄 열탕에 데쳐서 체에 건져냅니다.
2: 꼬투리 강낭콩은 뜨거운 채로 그냥 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냉수에 담가서 재빨리 식힙니다. 오늘은 강낭콩 꼬투리를 썼습니다만 완두콩이나 아스파라거스 등을 데쳐서 곁들여도 좋습니다.
0: 식힌 꼬투리 강낭콩은 길이 3cm 정도로 비스듬히 썹니다. 다음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소보로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양념해서 작은 알갱이 모양이 되게 볶은 것입니다. 닭 소보로를 만들 때는 닭다리살 다진 것을 사용하면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닭 소보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잘게 으깨서 만들면 조미료의 맛이 잘 배이고 고기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또한 식감도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습니다. 고기를 잘 볶는 포인트는 화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닭 소보로를 만들 때는 냄비의 예열 온도가 중요합니다. 냄비를 중불에 올려 예열을 합니다.
0: 냄비 위쪽에 손을 대보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정도면 식용유를 한 작은술 두릅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가볍게 펼쳐질 정도로 따뜻해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렇게 일단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다진 고기를 넣으면 다진 고기가 서로 달라붙어 소보로 알갱이를 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내려갔을 때 다진 고기를 넣어야 하므로 물에 적신 행주 위에다 달구어진 냄비를 올려놓고 조금 식힙니다.
0: 냄비 바닥이 식었을 때 다진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그 전에 잘게 썬 생강을 넣어서 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다진 고기를 넣습니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가면서 볶습니다.
2: 냄비를 아직 불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냄비 바닥에 예열이 남아있어 다진 고기의 색깔이 점차 희게 변하는데 바닥에 붙은 것을 떼어내는 식으로 휘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0: 냄비 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다진 고기를 다 떼어낸 후에 냄비를 약한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기의 붉은색이 점차 없어지면 고기가 익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고기가 가장 잘 풀어지므로 이때쯤에서 다진 고기를 으깨어가며 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불이 세서 다진 고기가 달라붙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불을 끄고 계속 휘저어줍니다.
1: 細かくなりましたね。ここで調味料を加えるようにします。
2: 잘고 고운 알갱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때

0: 있습니다. 국물이 바짝 졸면 불을 끕니다.
1: このまま少し置いておくとひき肉が汁を吸ってくれるので、もう少し汁が。
2: 이대로 그냥 잠시 동안 두면 다진 고기에 국물이 배어들어 국물이 좀 더 줄어듭니다.
0: 다음은 달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그릇에 깨어놓고 흰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이나 포크로 흰자 위와 노른자를 자르듯이 저어가며 풀어줍니다. 달걀이 다 풀어지면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을 넣어 간을 한 다음 볶아줍니다. 달걀도 닭 소보로와 마찬가지로 알갱이를 잘게 만드는 것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화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달걀 소보로를 만들 때도 냄비를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 다진 고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냄비를 예열합니다.
0: 냄비가 뜨거워지면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르고 따뜻하게 합니다. 기름이 냄비바닥에 펼쳐질 정도로 냄비가 뜨거워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때도 다진 고기 때와 마찬가지로 냄비를 식힙니다. 물에 적신 행주 위에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단번에 익어버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냄비를 이렇게 식혀주면 달걀을 조금 넣어보았을 때 은은하게 소리가 들릴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0: 냄비에다 달걀을 조금 붓고 온도를 체크해 봅시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은은하게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요. 이 정도까지 냄비가 식으면 달걀을 단번에 모두 넣습니다. 그리고 넣는 순간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2: 젓가락 4개로 냄비바닥에 붙은 달걀을 떼어내듯이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익힙니다.
0: 전체적으로 걸쭉하게 되면 다시 약한 불에 올려놓습니다. 젓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냄비 전체를 비비듯이 저어줍니다. 달걀이 너무 익어서 큰 덩어리가 될 것 같으면 불을 끕니다.
1: しっとりと綺麗に細かいそぼろが出来上がりました。
2: 알갱이가 잘고 촉촉한 소보로가 완성됐습니다. 달걀이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지 않고 알갱이가 흩어질 정도가 되면 완성된 것입니다. 이를 냄비에 그대로 담아두면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인해서 너무 익어버리므로 접시 등에 옮겨 담아서 식힙니다.
0: 그럼 도시락에 담겠습니다. 도시락에 밥을 평평하게 담습니다. 밥 표면을 3등분해 닭 소보로, 달걀 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각각 담습니다.
1: 소보로 벤토가 되기야가리마시다. 토리 소보로니
2: 소보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닭 소보로의 달걀의 노란색, 그리고 꼬투리 강낭콩의 초록색이 어울려 선명한 색채로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도 소보로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재료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2: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썹니다. 꼬투리 강낭콩은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넣은 열당에 데쳐서 체에 건져낸 뒤 식혀서 비스듬히 채 썰어줍니다.
0: 닭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르고 불을 끕니다. 냄비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생강과 닭 다진 고기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재빨리 풀어주면서 약한 불에

0: 볶습니다. 다진 고기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풀어가며 볶아서 흐트러지면 간장과 설탕 각각 두 큰술, 물 네 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 졸입니다.
1: 달걀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달걀을 그릇에 깨넣고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달걀을 풉니다. 설탕 한 작은술과 소금을 약간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릅니다.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식힙니다. 달걀을 붓고 젓가락 4개 또는 포크로 휘저어줍니다. 약한 불에 올려놓고 다진 고기가 흐트러져 알갱이 모양이 될 때까지 저어서 속까지 잘 익으면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닭소보로, 달걀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밥 위에 예쁘게 담습니다.
0: 그런데 소보로 도시락은 왜 식어도 맛이 있나요?
1: 기름기가 적은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지방분이 많은데요. 지방질은 식으면 굳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죠.
0: 음식은 대체로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식어도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1: 네, 일본 요리에는 후쿠메니라고 해서 한번 식혀서 맛이 들게 하는 요리법이 있습니다. 뿌리 채소와 전분질이 많은 토란 등을 다시 국물과 간장에 졸인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재료가 팽창합니다. 식으면 재료가 오그라들죠. 그때 조미료가 재료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속 졸이는 것보다 한번 식히는 것이 더욱 맛이 스며듭니다. 식혀서 먹어도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담당은 염동호 아나운서와 장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감상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현지에서 연설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점점 긴박해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강화 등 세 개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저녁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대학에서 연설하고 10년 전 당시 아베 수상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수상은 외교 방침 제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타당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자유와 개방성,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와 가속적인 기술 혁신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먼저 에너지와 핵심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연구 개발과 해저 케이블 등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에 근거한 경제 질서 확대를 위해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의 참가국 확대와 핵심 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규칙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안보 분야 연대를 통해 일본이 유사 입장국 군대에 방위 장비품 등을 제공하는 OSA,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을 통해 해상 보안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2일 레민흥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회담 첫머리에 다카이치 수상은 럼 서기장과는 얼마 전에 전화로 회담했는데 이후에 바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힘을 합쳐 이 지역을 함께 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현지의 일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보 분야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 한층 진행하기로 하고 남중국해 정세와 북조선 대응 등에서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수상은 럼 서기장을 올해 안에 일본에 초청하고 싶다고 전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0: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 독립운동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밤 1945년에 호치민 주석이 식민지 지배에서의 독립을 선언한 수도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바딘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호치민 묘소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수상은 이에 앞서 부근에 있는 전쟁 희생자의 공적을 기리는 위령비에도 헌화했습니다. 호치민 묘소와 위령비에는 작년에 당시 이시바 수상도 방문해 헌화한 바 있습니다.
1: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이란 외무부 고위 당국자가 중재국에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수도 테헤란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과의 모임에서 이란은 강요받은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계획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의 길을 택할지 대립적인 접근을 계속할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며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란은 국익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길 모두 준비되어 있다며 전투 재개를 위한 군사적인 준비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에서는 미국이 공격의 종결과 해상 봉쇄의 해제를 보장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조건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 측은 우리가 요구한 것 같은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제대로 해낼 생각이고 일찍 손을 떼서 3년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화 협상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면 협상의 전망도 보이지 않아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SNS에 남부 헤르손시에서 노선버스가 러시아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모두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며 전선 부근에서는 매일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잔인한 공격이 행해지고 있다고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와 1,100발의 유도탄, 3발의 미사일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의 지원을 요청한 동시에 러시아의 자금원을 끊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상에 관한 미국을 포함한 3개국 고위급 협의가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우크라이나군의 병사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사에 대한 대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군의 개혁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발생한 지 11일째가 된 이와테현 오스치조 산불에 대해 오스치초는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2일 오후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오스치초의 히라노 코조 정장은 2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이번 산불에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히라노 정장은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활동에 힘써주신 현지 소방단과 소방대, 현내의 지원대, 긴급 소방원조대와 자위대, 현과 시정촌 등 관계기관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발생한 산불에서는 마을 면적의 8%에 해당하는 약 1,633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보여 1989년 시작된 헤이세이 시대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마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한 채를 포함한 건물 8동이 불에 탔으며 대피소에서 넘어진 여성과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단 남성 등 모두 두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한때 최대로 마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558가구 3,257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대피 지시는 이미 모두 해제됐습니다. 마을과 소방 등은 계속해서 불을 완전히 끄는 진화를 위해 약 600명 태세로 발화점 확인과 경계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다베모노가 아떼 이이요네.
4: 아, 스고이. 고레와 난데스카?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토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토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스고이.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大根の漬物だよ.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보라고 권합니다.
0: 먹어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4: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보고
4: 오이시이데스.
0: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또 권합니다.
2: 고레모 타베테미르?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데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데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고래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 난은
0: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고래,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소래,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5: 아래,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5: 난데스카,
0: 뭐예요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5: 고래, 소래, 아래의
0: 뒤에
5: 와
0: 를 붙이고
5: 난데스카?
0: 라고 하면 되죠.
1: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레와 난데스카? 라고 하는군요.
0: 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난데스카? 고레와 난데스카?
1: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れは何ですか?
7: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これは何ですか?
1: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5: 스미마셍.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7: 오차데스.
1: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고레와 난데스가? 스미마셍. 고레와 난데스가?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5: 소레. 소레.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카?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카?
6: 고래, 타이야키です.
1: 타이야키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5: 아래, 아래.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아래와 난데스카?
0: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4: 아래와 난데스카?
6: 아래와 타코야키です.
0: 타코야키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탁구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오이시이데스.
5: 오이시이데스는
0: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5: 오이시
0: 라고 짧게 말하기도 하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1: 네,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는 꼭 사용해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식품 매장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백화점 식품 매장, 데파치카에 가본 적 있으세요?
1: 물론이죠.
0: 네, 데파치카에서는 반찬이나 도시락, 단 과자류, 빵 같은

0: 여러가지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국 음식, 에스닉 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1: 네, 마음에 드는 반찬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집이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0: 네, 유명한 음식점이 매장을 내기도 하고 고급 식재료나 별미가 많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1: 네, 시식도 많이 할 수 있죠.
0: 네, 가게에 따라 다른데요. 야채절임 이외에도 반찬이나 치즈, 단과자 같은 것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죠. 여러분도 음식의 보고인 데파치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세요.
0: 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인터넷 콘텐츠에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초여름 같은 4월 말입니다. 하지만 NHK 하나 카페 덕분에 아직도 저의 달력은 벚꽃이 활짝 핀 서울의 4월 10일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선릉역의 카페에서 열린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전시회와 토크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 번역연구회의 정회원들과 다녀온 이 전시회에는 벚꽃이 가득한 대표작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토크전에는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아내분과 또 아트 디렉터분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판화 형태로 전시된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 서울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웃음이 한 대 어우러졌습니다. 우키오에의 이야기도 나와서 NHK 하나카페와 자포니즘도 즐겁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크전에서 하나카페와 연결된 놀라운 우연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카페에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또 자포니즘 테마의 하나카페도 기억해 주시는 분도 이 토크전에 관객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카페의 청취자로서 저도 기억하고 있던 서울 앵까마을에 관한 메일. 그 메일을 보냈던 서울 앵까마을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재욱 아나운서님이 서울 앵까마을의 메일을 읽어주셨죠? 라고 말했는데요. 4월 10일 서울의 일본 미술전에서는 이렇게 벚꽃도 피었고 하나카페에 관한 이야기꽃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네, 저희가 앵까마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원분들께도 소개를 해주셔서 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메일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주영님이 이렇게 사연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주영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3월에 하나카페에서 벚꽃 개화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홋카이도에서는 지금이 만개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1: 네, 벚꽃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약 200그루의 벚꽃이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이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은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또 이 경내 일대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큰산 벚나무 그리고 왕 벚나무 등 10종류 정도의 벚나무가 약 200그루나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수령 200년이 넘는 이 큰산 벚나무는 가지가 큰 바위를 이렇게 깨고 거기서 뻗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와리 자쿠라라고 불려서 이 우스젠꼬지의 명물 벚나무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이 우스젠꼬지의 키타치 타이세의 부주지 스님은요, 많은 벚꽃들이 지금 제철을 맞이했는데 5월 중순에 피는 벚꽃도 있다고 하면서요, 변화하는 모습도 즐기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꼬지에서 이 벚꽃이요 아주 만발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항상 저희 하나카페에서 마지막에 NHK 월드 재팬의 최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콘텐츠 가운데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가서 표시가 되는 쇼즈 메뉴에서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하단에 오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여기에는 총 126가지나 되는 일본의 가정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는 과거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락인 소보로 벤또,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재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동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장은영입니다. 일본 요리를 만들어보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보로 도시락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볶아서 밥 위에 얹은 요리입니다. 일본에서는 봄이 돼 벚꽃이 피면 벚꽃놀이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 또 요리 연구가 와타나베 아키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1: こんにちは. 와타나베 아키코です. 오하나미노 기세츠です.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타나베 아키코입니다. 꽃놀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먼저 생강 껍질을 벗겨 잘게 씁니다. 생강은 아주 조금 사용하지만 풍미를 더해주고 맛이 있습니다. 다음은 꼬투리 강낭콩의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탄 열탕에 데쳐서 체에 건져냅니다.
2: 꼬투리 강낭콩은 뜨거운 채로 그냥 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냉수에 담가서 재빨리 식힙니다. 오늘은 강낭콩 꼬투리를 썼습니다만 완두콩이나 아스파라거스 등을 데쳐서 곁들여도 좋습니다.
0: 식힌 꼬투리 강낭콩은 길이 3cm 정도로 비스듬히 썹니다. 다음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소보로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양념해서 작은 알갱이 모양이 되게 볶은 것입니다. 닭 소보로를 만들 때는 닭다리살 다진 것을 사용하면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닭 소보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잘게 으깨서 만들면 조미료의 맛이 잘 배이고 고기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또한 식감도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습니다. 고기를 잘 볶는 포인트는 화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닭소보로를 만들 때는 냄비의 예열 온도가 중요합니다. 냄비를 중불에 올려 예열을 합니다.
0: 냄비 위쪽에 손을 대보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정도면 식용유를 한 작은술 두릅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가볍게 펼쳐질 정도로 따뜻해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렇게 일단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다진 고기를 넣으면 다진 고기가 서로 달라붙어 소보로 알갱이를 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내려갔을 때 다진 고기를 넣어야 하므로 물에 적신 행주 위에다 달구어진 냄비를 올려놓고 조금 식힙니다.
0: 냄비 바닥이 식었을 때 다진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그 전에 잘게 썬 생강을 넣어서 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다진 고기를 넣습니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가면서 볶습니다.
2: 냄비를 아직 불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냄비바닥에 예열이 남아있어 다진 고기의 색깔이 점차 희게 변하는데 바닥에 붙은 것을 떼어내는 식으로 휘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0: 냄비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다진 고기를 다 떼어낸 후에 냄비를 약한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기의 붉은색이 점차 없어지면 고기가 익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고기가 가장 잘 풀어지므로 이때쯤에서 다진 고기를 으깨어가며 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불이 세서 다진 고기가 달라붙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불을 끄고 계속 휘저어줍니다.
2: 잘고 고운 알갱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때 조미료를 첨가합니다.
0: 조미료는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입니다. 살짝 섞어준 다음 다시 냄비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5분 정도 바짝 졸입니다. 너무 졸이면 고기가 굳어지므로 냄비에 고여있는 국물이 두 큰술 정도가 될 때까지 졸입니다. 국물이 바짝 졸면 불을 끕니다.
1: このまま少し置いておくとひき肉が汁を吸ってくれるので
2: 이대로 그냥 잠시 동안 두면 다진 고기에 국물이 배어들어 국물이 좀 더 줄어듭니다.
0: 다음은 달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그릇에 깨어놓고 흰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이나 포크로 흰자 위와 노른자를 자르듯이 제거하며 풀어줍니다. 달걀이 다 풀어지면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 술을 넣어 간을 한 다음 볶아줍니다. 달걀도 닭 소보로와 마찬가지로 알갱이를 잘게 만드는 것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화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달걀 소보로를 만들 때도 냄비를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 다진 고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냄비를 예열합니다.
0: 냄비가 뜨거워지면 식용유 한 작은 술을 두르고 따뜻하게 합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펼쳐질 정도로 냄비가 뜨거워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때도 다진 고기 때와 마찬가지로 냄비를 식힙니다. 물에 적신 행주 위에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단번에 익어버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냄비를 이렇게 식혀주면 달걀을 조금 넣어보았을 때 은은하게 소리가 들릴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0: 냄비에다 달걀을 조금 붓고 온도를 체크해 봅시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은은하게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요. 이 정도까지 냄비가 식으면 달걀을 단번에 모두 넣습니다. 그리고 넣는 순간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2: 젓가락 4개로 냄비바닥에 붙은 달걀을 떼어내듯이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익힙니다.
0: 전체적으로 걸쭉하게 되면 다시 약한 불에 올려놓습니다. 젓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냄비 전체를 비비듯이 저어줍니다. 달걀이 너무 익어서 큰 덩어리가 될 것 같으면 불을 끕니다.
1: しっとりと綺麗に細かいそぼろが出来上がりました。
2: 알갱이가 잘고 촉촉한 소보로가 완성됐습니다. 달걀이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지 않고 알갱이가 흩어질 정도가 되면 완성된 것입니다. 이를 냄비에 그대로 담아두면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인해서 너무 익어버리므로 접시 등에 옮겨 담아서 식힙니다.
0: 그럼 도시락에 담겠습니다. 도시락에 밥을 평평하게 담습니다. 밥 표면을 3등분에 닭 소보로, 달걀 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각각 담습니다.
1: 소보로 벤토가 되기야가리마시타. 토리 소보로니
2: 소보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닭 소보로의 달걀의 노란색, 그리고 꼬투리 강낭콩의 초록색이 어울려 선명한 색채로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도 소보로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재료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2: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썹니다. 꼬투리 강낭콩은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넣은 열탕에 데쳐서 체에 건져낸 뒤 식혀서 비스듬히 채 썰어줍니다.
0: 닭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르고 불을 끕니다. 냄비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생강과 닭 다진 고기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재빨리 풀어주면서 약한 불에 볶습니다. 다진 고기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풀어가며 볶아서 흐트러지면 간장과 설탕 각각 두 큰술, 물 네 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 졸입니다.
2: 달걀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달걀을 그릇에 깨넣고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달걀을 풉니다. 설탕 한 작은술과 소금을 약간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릅니다.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식힙니다. 달걀을 붓고 젓가락 4개 또는 포크로 휘저어줍니다. 약한 불에 올려놓고 다진 고기가 흐트러져 알갱이 모양이 될 때까지 저어서 속까지 잘 익으면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닭소보로, 달걀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밥 위에 예쁘게 담습니다.
0: 그런데 소보로 도시락은 왜 식어도 맛이 있나요?
2: 기름기가 적은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지방분이 많은데요. 지방질은 식으면 굳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죠.
0: 음식은 대체로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식어도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2: 네, 일본 요리에는 후쿠메니라고 해서 한번 식혀서 맛이 들게 하는 요리법이 있습니다. 뿌리채소와 전분질이 많은 토란 등을 다시 국물과 간장에 졸인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재료가 팽창합니다. 식으면 재료가 오그라들죠. 그때 조미료가 재료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속 졸이는 것보다 한번 식히는 것이 더욱 맛이 스며듭니다. 식혀서 먹어도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 담당은 염동호 아나운서와 장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감상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4: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인터넷 콘텐츠에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초여름 같은 4월 말입니다. 하지만 NHK 하나 카페 덕분에 아직도 저의 달력은 벚꽃이 활짝 핀 서울의 4월 10일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선릉역의 카페에서 열린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전시회와 토크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 번역연구회의 정회원들과 다녀온 이 전시회에는 벚꽃이 가득한 대표작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토크전에는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아내분과 또 아트 디렉터분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판화 형태로 전시된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 서울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웃음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우키오에의 이야기도 나와서 NHK 하나 카페와 자포니즘도 즐겁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크전에서 하나 카페와 연결된 놀라운 우연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카페에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또 자포니즘 테마의 하나카페도 기억해 주시는 분도 이 토크전에 관객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카페의 청취자로서 저도 기억하고 있던 서울 앵까마을에 관한 메일. 그 메일을 보냈던 서울 앵까마을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재욱 아나운서님이 서울 앵까마을의 메일을 읽어주셨죠? 라고 말했는데요. 4월 10일 서울의 일본 미술전에서는 이렇게 벚꽃도 피었고 하나카페에 관한 이야기꽃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네, 저희가 앵까마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원분들께도 소개를 해주셔서 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메일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주영님이 이렇게 사연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주영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3월에 하나 카페에서 벚꽃 개화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홋카이도에서는 지금이 만개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1: 네, 벚꽃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약 200그루의 벚꽃이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이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은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또 이 경내 일대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큰산 벚나무,

0: 제철을 맞이했는데 5월 중순에 피는 벚꽃도 있다고 하면서요. 변화하는 모습도 즐기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코지에서 이 벚꽃이요 아주 만발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피를 잘 볶는 포인트는 화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1: 토리소보로 作る 때와 나베의 温め方가 とても 大事です.
2: 닭소보로를 만들 때는 냄비의 예열 온도가 중요합니다. 냄비를 중불에 올려 예열을 합니다.
0: 냄비 위쪽에 손을 대보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정도면 식용유를 한 작은술 두릅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가볍게 펼쳐질 정도로 따뜻해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렇게 일단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다진 고기를 넣으면 다진 고기가 서로 달라붙어 소보로 알갱이를 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내려갔을 때 다진 고기를 넣어야 하므로 물에 적신 행주 위에다 달구어진 냄비를 올려놓고 조금 식힙니다.
0: 냄비 바닥이 식었을 때 다진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그 전에 잘게 썬 생강을 넣어서 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다진 고기를 넣습니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가면서 볶습니다.
2: 냄비를 아직 불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냄비 바닥에 예열이 남아있어 다진 고기의 색깔이 점차 희게 변하는데 바닥에 붙은 것을 떼어내는 식으로 휘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0: 냄비 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다진 고기를 다 떼어낸 후에 냄비를 약한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기의 붉은색이 점차 없어지면 고기가 익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고기가 가장 잘 풀어지므로 이때쯤에서 다진 고기를 으깨어가며 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불이 세서 다진 고기가 달라붙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불을 끄고 계속 휘저어줍니다.
1: 細かくなりましたね. ここで調味料を加えるようにします.
2: 잘고 고운 알갱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때 조미료를 첨가합니다.
0: 조미료는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입니다. 살짝 섞어준 다음 다시 냄비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5분 정도 바짝 졸입니다. 너무 졸이면 고기가 굳어지므로 냄비에 고여있는 국물이 2큰술 정도가 될 때까지 졸입니다. 국물이 바짝 졸면 불을 끕니다.
1: このまま少し置いておくとひき肉が汁を吸ってくれるので
2: 이대로 그냥 잠시 동안 두면 다진 고기에 국물이 배어들어 국물이 좀 더 줄어듭니다.
0: 다음은 달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그릇에 깨어놓고 흰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이나 포크로 흰자 위와 노른자를 자르듯이 저어가며 풀어줍니다. 달걀이 다 풀어지면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을 넣어 간을 한 다음 볶아줍니다. 달걀도 닭 소보로와 마찬가지로 알갱이를 잘게 만드는 것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화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달걀 소보로를 만들 때도 냄비를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 다진 고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냄비를 예열합니다.
0: 냄비가 뜨거워지면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르고 따뜻하게 합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펼쳐질 정도로 냄비가 뜨거워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때도 다진 고기 때와 마찬가지로 냄비를 식힙니다. 물에 적신 행주 위에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단번에 익어버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0: 냄비를 이렇게 식혀주면 달걀을 조금 넣어보았을 때 은은하게 소리가 들릴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1: 냄비에다 달걀을 조금 붓고 온도를 체크해 봅시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은은하게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요. 이 정도까지 냄비가 식으면 달걀을 단번에 모두 넣습니다. 그리고 넣는 순간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0: 젓가락 4개로 냄비바닥에 붙은 달걀을 떼어내듯이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익힙니다.
1: 전체적으로 걸쭉하게 되면 다시 약한 불에 올려놓습니다. 젓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냄비 전체를 비비듯이 저어줍니다. 달걀이 너무 익어서 큰 덩어리가 될 것 같으면 불을 끕니다.
0: 알갱이가 잘고 촉촉한 소보로가 완성됐습니다. 달걀이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지 않고 알갱이가 흩어질 정도가 되면 완성된 것입니다. 이를 냄비에 그대로 담아두면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인해서 너무 익어버리므로 접시 등에 옮겨 담아서 식힙니다.
1: 그럼 도시락에 담겠습니다. 도시락에 밥을 평평하게 담습니다. 밥 표면을 3등분해 닭 소보로, 달걀 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각각 담습니다.
2: 소보로 벤토가 되기야가리마시다. 토리 소보로니
0: 소보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닭 소보로의 달걀의 노란색, 그리고 꼬투리 강낭콩의 초록색이 어울려 선명한 색채로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도 소보로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그러면 재료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1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0: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썹니다. 꼬투리 강낭콩은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넣은 열당에 데쳐서 체에 건져낸 뒤 식혀서 비스듬히 채 썰어줍니다.
1: 닭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 술을 두르고 불을 끕니다. 냄비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생강과 닭 다진 고기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재빨리 풀어주면서 약한 불에 볶습니다. 다진 고기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풀어가며 볶아서 흐트러지면 간장과 설탕 각각 2큰술, 물 4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 졸입니다.
0: 달걀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달걀을 그릇에 깨넣고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달걀을 풉니다. 설탕 한 작은술과 소금을 약간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릅니다.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식힙니다. 달걀을 붓고 젓가락 4개 또는 포크로 휘저어줍니다. 약한 불에 올려놓고 다진 고기가 흐트러져 알갱이 모양이 될 때까지 저어서 속까지 잘 익으면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닭소보로, 달걀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밥 위에 예쁘게 담습니다.
1: 그런데 소보로 도시락은 왜 식어도 맛이 있나요?
0: 기름기가 적은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지방분이 많은데요. 지방질은 식으면 굳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죠.
1: 음식은 대체로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식어도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0: 네, 일본 요리에는 후쿠메니라고 해서 한번 식혀서 맛이 들게 하는 요리법이 있습니다. 뿌리채소와 전분질이 많은 토란 등을 다시 국물과 간장에 졸인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재료가 팽창합니다. 식으면 재료가 오그라들죠. 그때 조미료가 재료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속 졸이는 것보다 한번 식히는 것이 더욱 맛이 스며듭니다. 식혀서 먹어도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 담당은 염동호 아나운서와 장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감상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4: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현지에서 연설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점점 긴박해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강화 등 세 개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저녁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대학에서 연설하고 10년 전 당시 아베 수상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수상은 외교 방침 제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타당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자유와 개방성,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와 가속적인 기술 혁신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먼저 에너지와 핵심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연구 개발과 해적 케이블 등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에 근거한 경제 질서 확대를 위해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의 참가국 확대와 핵심 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규칙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안보 분야 연대를 통해 일본이 유사 입장국 군대에 방위 장비품 등을 제공하는 OSA,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을 통해 해상 보안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2일 레민흥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회담 첫머리에 다카이치 수상은 럼 서기장과는 얼마 전에 전화로 회담했는데 이후에 바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힘을 합쳐 이 지역을 함께 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현지의 일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보 분야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 한층 진행하기로 하고

0: 남중국해 정세와 북조선 대응 등에서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수상은 럼서 기장을 올해 안에 일본에 초청하고 싶다고 전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1: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 독립운동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밤 1945년에 호치민 주석이 식민지 지배에서의 독립을 선언한 수도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바딘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호치민 묘소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수상은 이에 앞서 부근에 있는 전쟁 희생자의 공적을 기리는 위령비에도 헌화했습니다. 호치민 묘소와 위령비에는 작년에 당시 이시바 수상도 방문해 헌화한 바 있습니다.
0: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이란 외무부 고위 당국자가 중재국에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수도 테헤란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과의 모임에서 이란은 강요받은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계획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의 길을 택할지 대립적인 접근을 계속할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며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란은 국익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길 모두 준비돼 있다며 전투 재개를 위한 군사적인 준비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에서는 미국이 공격의 종결과 해상 봉쇄의 해제를 보장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조건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 측은 우리가 요구한 것 같은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제대로 해낼 생각이고 일찍 손을 떼서 3년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화 협상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면 협상의 전망도 보이지 않아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SNS에 남부 헤르손시에서 노선버스가 러시아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모두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며 전선 부근에서는 매일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잔인한 공격이 행해지고 있다고 신랄이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와 1,100발의 유도탄, 3발의 미사일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의 지원을 요청한 동시에 러시아의 자금원을 끊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상에 관한 미국을 포함한 3개국 고위급 협의가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우크라이나군의 병사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사에 대한 대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군의 개혁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발생한 지 11일째가 된 이와테현 오호스치조 산불에 대해 오호스치초는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2일 오후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오호스치초의 히라노 코조 정장은 2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이번 산불에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히라노 정장은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활동에 힘써주신 현지 소방단과 소방대, 현내의 지원대, 긴급 소방원조대와 자위대, 현과 시정촌 등 관계기관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발생한 산불에서는 마을 면적의 8%에 해당하는 약 1633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보여 1989년 시작된 헤이세이 시대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마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한 채를 포함한 건물 8동이 불에 탔으며 대피소에서 넘어진 여성과 진화작업직이던 소방단 남성 등 모두 두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한때 최대로 마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558가구 3,257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대피 지시는 이미 모두 해제됐습니다. 마을과 소방 등은 계속해서 불을 완전히 끄는 진화를 위해 약 600명 태세로 발화점 확인과 경계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食べ物가 있대. 이요네.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토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토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すごい.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의 漬物다요.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 보라고 권합니다.
3: 食べてみる?
0: 먹어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4: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보고
4: 美味しいです.
0: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또 권합니다.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 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데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대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れ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 난은
0: 무엇? 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これ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それ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5: あれ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5: 何ですか?
0: 뭐예요? 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5: これ, それ, あれ의
0: 뒤에
5: 와를
0: 붙이고
5: 何ですか?
0: 라고 하면 되죠.
1: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これは 何ですか? 라고 하는군요.
0: 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6: 죄송합니다. これは何ですか?
7: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죄송합니다. これは何ですか?
1: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5: 스미마셍.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7: 오차데스.
1: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고래와난데스가? 스미마셍. 고래와난데스가?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5: 소레. 소레.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카?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카?
6: 고래? 타이야키 데스.
1: 타이야키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5: 아래. 아래.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아래와 난데스카?
0: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4: 아래와 난데스카?
6: 아래와 타코야키데스.
0: 타코야키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탁구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오이시이데스.
5: 오이시이데스는
0: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5: 오이시이라고
0: 짧게 말하기도 하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1: 네,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는 꼭 사용해 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4: わあ、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식품 매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백화점 식품 매장, 데파치카에 가본 적 있으세요?
1: 물론이죠.
0: 네, 데파치카에서는 반찬이나 도시락, 단 과자류, 빵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국 음식, 에스닉 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1: 네, 마음에 드는 반찬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집이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0: 네, 유명한 음식점이 매장을 내기도 하고 고급 식재료나 별미가 많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1: 네, 시식도 많이 할 수 있죠.
0: 네, 가게에 따라 다른데요. 야채절임 이외에도 반찬이나 치즈, 단 과자 같은 것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죠. 여러분도 음식의 보고인 데파치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세요.
0: 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인터넷 콘텐츠에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초여름 같은 4월 말입니다. 하지만 NHK 하나 카페 덕분에 아직도 저의 달력은 벚꽃이 활짝 핀 서울의 4월 10일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선릉역의 카페에서 열린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전시회와 토크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 번역연구회의 정회원들과 다녀온 이 전시회에는 벚꽃이 가득한 대표작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토크전에는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아내분과 또 아트 디렉터분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판화 형태로 전시된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 서울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웃음이 한 대 어우러졌습니다. 우키오에의 이야기도 나와서 NHK 하나 카페와 자포니즘도 즐겁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크전에서 하나 카페와 연결된 놀라운 우연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카페에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또 자포니즘 테마의 하나카페도 기억해 주시는 분도 이 토크전에 관객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카페의 청취자로서 저도 기억하고 있던 서울 앵까마을에 관한 메일. 그 메일을 보냈던 서울 앵까마을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재욱 아나운서님이 서울 앵까마을의 메일을 읽어주셨죠? 라고 말했는데요. 4월 10일 서울의 일본 미술전에서는 이렇게 벚꽃도 피었고 하나카페에 관한 이야기꽃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저희가 앵까마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원분들께도 소개를 해주셔서 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메일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주영님이 이렇게 사연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주영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3월에 하나카페에서 벚꽃 개화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홋카이도에서는 지금이 만개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1: 네, 벚꽃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약 200그루의 벚꽃이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이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은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또 이 경내 일대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큰산 벚나무 그리고 왕 벚나무 등 10종류 정도의 벚나무가 약 200그루나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수령 200년이 넘는 이 큰산 벚나무는 가지가 큰 바위를 이렇게 깨고 거기서 뻗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와리 자쿠라라고 불려서 이 우스젠꼬지의 명물 벚나무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이 우스젠꼬지의 키타치 타이세의 부주지 스님은요, 많은 벚꽃들이 지금 제철을 맞이했는데 5월 중순에 피는 벚꽃도 있다고 하면서요, 변화하는 모습도 즐기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꼬지에서 이 벚꽃이요 아주 만발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항상 저희 하나카페에서 마지막에 NHK 월드 재팬의 최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콘텐츠 가운데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가서 표시가 되는 쇼즈 메뉴에서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하단에 오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여기에는 총 126가지나 되는 일본의 가정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는 과거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락인 소보로 벤또,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재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동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장은영입니다. 일본 요리를 만들어보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보로 벤또,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보로 도시락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볶아서 밥 위에 얹은 요리입니다. 일본에서는 봄이 돼 벚꽃이 피면 벚꽃놀이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요리 연구가 와타나베 아키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1: こんにちは. 와타나베 아키코です. 오하나미노 기세츠です.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타나베 아키코입니다. 꽃놀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먼저 생강 껍질을 벗겨 잘게 씁니다. 생강은 아주 조금 사용하지만 풍미를 더해주고 맛이 있습니다. 다음은 꼬투리 강낭콩의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탄 열탕에 데쳐서 체에 건져냅니다.
2: 꼬투리 강낭콩은 뜨거운 채로 그냥 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냉수에 담가서 재빨리 식힙니다. 오늘은 강낭콩 꼬투리를 썼습니다만 완두콩이나 아스파라거스 등을 데쳐서 곁들여도 좋습니다.
0: 식힌 꼬투리 강낭콩은 길이 3cm 정도로 비스듬히 썹니다. 다음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소보로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양념해서 작은 알갱이 모양이 되게 볶은 것입니다. 닭 소보로를 만들 때는 닭다리살 다진 것을 사용하면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닭 소보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잘게 으깨서 만들면 조미료의 맛이 잘 배이고 고기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또한 식감도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습니다. 고기를 잘 볶는 포인트는 화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닭 소보로를 만들 때는 냄비의 예열 온도가 중요합니다. 냄비를 중불에 올려 예열을 합니다.
0: 냄비 위쪽에 손을 대보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정도면 식용유를 한 작은술 두릅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가볍게 펼쳐질 정도로 따뜻해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렇게 일단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다진 고기를 넣으면 다진 고기가 서로 달라붙어 소보로 알갱이를 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내려갔을 때 다진 고기를 넣어야 하므로 물에 적신 행주 위에다 달구어진 냄비를 올려놓고 조금 식힙니다.
0: 냄비 바닥이 식었을 때 다진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그 전에 잘게 썬 생강을 넣어서 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다진 고기를 넣습니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가면서 볶습니다.
2: 냄비를 아직 불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냄비 바닥에 예열이 남아있어 다진 고기의 색깔이 점차 희게 변하는데 바닥에 붙은 것을 떼어내는 식으로 휘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0: 냄비 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다진 고기를 다 떼어낸 후에 냄비를 약한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기의 붉은색이 점차 없어지면 고기가 익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고기가 가장 잘 풀어지므로 이때쯤에서 다진 고기를 으깨어가며 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불이 세서 다진 고기가 달라붙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불을 끄고 계속 휘저어줍니다.
2: 잘고 고운 알갱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때 조미료를 첨가합니다.
0: 조미료는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입니다. 살짝 섞어준 다음 다시 냄비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5분 정도 바짝 졸입니다. 너무 졸이면 고기가 굳어지므로 냄비에 고여있는 국물이 두 큰술 정도가 될 때까지 졸입니다. 국물이 바짝 졸면 불을 끕니다.
1: このまま少し置いておくとひき肉が汁を吸ってくれるので
2: 이대로 그냥 잠시 동안 두면 다진 고기에 국물이 배어들어 국물이 좀 더 줄어듭니다.
0: 다음은 달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그릇에 깨어놓고 흰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이나 포크로 흰자 위와 노른자를 자르듯이 제거하며 풀어줍니다. 달걀이 다 풀어지면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 술을 넣어 간을 한 다음 볶아줍니다. 달걀도 닭 소보로와 마찬가지로 알갱이를 잘게 만드는 것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화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달걀 소보로를 만들 때도 냄비를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 다진 고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냄비를 예열합니다.
0: 냄비가 뜨거워지면 식용유 한 작은 술을 두르고 따뜻하게 합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펼쳐질 정도로 냄비가 뜨거워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때도 다진 고기 때와 마찬가지로 냄비를 식힙니다. 물에 적신 행주 위에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단번에 익어버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냄비를 이렇게 식혀주면 달걀을 조금 넣어보았을 때 은은하게 소리가 들릴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0: 냄비에다 달걀을 조금 붓고 온도를 체크해 봅시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은은하게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요. 이 정도까지 냄비가 식으면 달걀을 단번에 모두 넣습니다. 그리고 넣는 순간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2: 젓가락 4개로 냄비바닥에 붙은 달걀을 떼어내듯이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익힙니다.
0: 전체적으로 걸쭉하게 되면 다시 약한 불에 올려놓습니다. 젓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냄비 전체를 비비듯이 저어줍니다. 달걀이 너무 익어서 큰 덩어리가 될 것 같으면 불을 끕니다.
1: しっとりと綺麗に細かいそぼろが出来上がりました。
2: 알갱이가 잘고 촉촉한 소보로가 완성됐습니다. 달걀이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지 않고 알갱이가 흩어질 정도가 되면 완성된 것입니다. 이를 냄비에 그대로 담아두면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인해서 너무 익어버리므로 접시 등에 옮겨 담아서 식힙니다.
0: 그럼 도시락에 담겠습니다. 도시락에 밥을 평평하게 담습니다. 밥 표면을 3등분에 닭 소보로, 달걀 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각각 담습니다.
1: 소보로 벤토가 出来上がりました. 토리 소보로니
2: 소보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닭 소보로에 달걀의 노란색, 그리고 꼬투리 강낭콩의 초록색이 어울려 선명한 색채로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도 소보로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재료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2: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썹니다. 꼬투리 강낭콩은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넣은 열당에 데쳐서 체에 건져낸 뒤 식혀서 비스듬히 채 썰어줍니다.
0: 닭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르고 불을 끕니다. 냄비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생강과 닭 다진 고기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재빨리 풀어주면서 약한 불에 볶습니다. 다진 고기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풀어가며 볶아서 흐트러지면 간장과 설탕 각각 두 큰술, 물 네 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 졸입니다.
2: 달걀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달걀을 그릇에 깨넣고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달걀을 풉니다. 설탕 한 작은술과 소금을 약간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릅니다.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식힙니다. 달걀을 붓고 젓가락 4개 또는 포크로 휘저어줍니다. 약한 불에 올려놓고 다진 고기가 흐트러져 알갱이 모양이 될 때까지 저어서 속까지 잘 익으면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닭소보로, 달걀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밥 위에 예쁘게 담습니다.
0: 그런데 소보로 도시락은 왜 식어도 맛이 있나요?
2: 기름기가 적은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지방분이 많은데요. 지방질은 식으면 굳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죠.
0: 음식은 대체로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식어도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2: 네, 일본 요리에는 후쿠메니라고 해서 한번 식혀서 맛이 들게 하는 요리법이 있습니다. 뿌리채소와 전분질이 많은 토란 등을 다시 국물과 간장에 졸인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재료가 팽창합니다. 식으면 재료가 오그라들죠. 그때 조미료가 재료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속 졸이는 것보다 한번 식히는 것이 더욱 맛이 스며듭니다. 식혀서 먹어도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 담당은 염동호 아나운서와 장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감상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4: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0: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こがデパチカだよ。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あ、すごい。これは何ですか？大根の漬物だよ。食べてみる？いただきます。美味しいです。これも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토가 탐에게 말합니다.
2: 거기가 대파치카다요.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토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이런나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3: 아, 스고이.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의 漬物だよ.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 보라고 권합니다.
3: 食べてみる?
0: 먹어 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 보고
3: 美味しいです.
0: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또 권합니다.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 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대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대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3: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れ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난은
0: 무엇? 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4: これ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4: それ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4: 아래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4: 난데스까?
0: 뭐예요? 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4: これ, それ, あれ의
0: 뒤에
4: 와를
0: 붙이고
4: 난데스까?
0: 라고 하면 되죠.
1: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하는군요.
0: 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1: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대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5: 죄송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6: 오차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죄송합니다.
1: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죄송합니다.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6: 오차です.
1: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현지에서 연설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점점 긴박해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강화 등 3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저녁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대학에서 연설하고 10년 전 당시 아베 수상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수상은 외교 방침 제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타당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자유와 개방성,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와 가속적인 기술 혁신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3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먼저 에너지와 핵심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연구 개발과 해적 케이블 등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에 근거한 경제 질서 확대를 위해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의 참가국 확대와 핵심 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규칙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안보 분야 연대를 통해 일본이 유사 입장국 군대에 방위 장비품 등을 제공하는 OSA,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을 통해 해상 보안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2일 레민흥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회담 첫머리에 다카이치 수상은 럼 서기장과는 얼마 전에 전화로 회담했는데 이후에 바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힘을 합쳐 이 지역을 함께 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현지의 일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보 분야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 한층 진행하기로 하고 남중국해 정세와 북조선 대응 등에서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수상은 럼 서기장을 올해 안에 일본에 초청하고 싶다고 전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0: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 독립운동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밤 1945년에 호치민 주석이 식민지 지배에서의 독립을 선언한

0: 수도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바딘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호치민 묘소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수상은 이에 앞서 부근에 있는 전쟁 희생자의 공적을 기리는 위령비에도 헌화했습니다. 호치민 묘소와 위령비에는 작년에 당시 이시바 수상도 방문해 헌화한 바 있습니다.
1: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이란 외무부 고위 당국자가 중재국에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수도 테헤란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과의 모임에서 이란은 강요받은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계획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의 길을 택할지 대립적인 접근을 계속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란은 국익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길 모두 준비되어 있다며 전투 재개를 위한 군사적인 준비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에서는 미국이 공격의 종결과 해상 봉쇄의 해제를 보장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조건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 측은 우리가 요구한 것 같은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제대로 해낼 생각이고 일찍 손을 떼서 3년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화 협상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면 협상의 전망도 보이지 않아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SNS에 남부 헤르손시에서 노선버스가 러시아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모두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며 전선 부근에서는 매일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잔인한 공격이 행해지고 있다고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와 1,100발의 유도탄, 3발의 미사일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의 지원을 요청한 동시에 러시아의 자금원을 끊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상에 관한 미국을 포함한 3개국 고위급 협의가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우크라이나군의 병사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사에 대한 대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군의 개혁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발생한 지 11일째가 된 이와테현 오스치조 산불에 대해 오스치초는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2일 오후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오스치초의 히라노 코조 정장은 2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이번 산불에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히라노 정장은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활동에 힘써주신 현지 소방단과 소방대, 현내의 지원대, 긴급소방원조대와 자위대, 현과 시정촌 등 관계기관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발생한 산불에서는 마을 면적의 8%에 해당하는 약 1,633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보여 1989년 시작된 헤이세이 시대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마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한 채를 포함한 건물 8동이 불에 탔으며 대피소에서 넘어진 여성과 진화작업 중이던 소방단 남성 등 모두 두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한때 최대로 마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558가구 3,257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대피 지시는 이미 모두 해제됐습니다. 마을과 소방 등은 계속해서 불을 완전히 끄는 진화를 위해 약 600명 태세로 발화점 확인과 경계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食べ物가 있대. 이요네.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토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토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すごい.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의 漬物다요.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보라고 권합니다.
3: 食べてみる?
0: 먹어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4: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보고
4: 美味しいです.
0: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또 권합니다.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데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대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れ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 난은
0: 무엇? 시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これ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それ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5: あれ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5: 何ですか?
0: 뭐예요? 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5: これ, それ, あれ의
0: 뒤에
5: 와를
0: 붙이고
5: 何ですか?
0: 라고 하면 되죠.
1: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하는군요.
0: 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대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1: 스미마센. これは何ですか?
2: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1: すみません。これは何ですか?
3: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2: すみません.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2: お茶です.
3: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2: これは何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れは何ですか?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2: それ. それ.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4: それは何ですか?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4: それは何ですか?
1: これ、たい焼きです。
3: 타이야키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2: 아래. 아래.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아래와何ですか?
0: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4: 아래와何ですか?
1: 아래와たこ焼きです.
0: 타코야키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탁구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2: 오이시이데스는
0: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 오이시
0: 라고 짧게 말하기도 하죠.
3: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2: 오이시이데스.
3: 네,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는 꼭 사용해 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ここがデパ地下だよ.
7: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5: わあ、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6: 大根の漬物だよ.
7: 食べてみる?
5: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6: これも食べてみる?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3: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식품 매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백화점 식품 매장, 데파치카에 가본 적 있으세요?
3: 물론이죠.
0: 네, 데파치카에서는 반찬이나 도시락, 단 과자류, 빵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국 음식, 에스닉 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3: 네, 마음에 드는 반찬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집이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0: 네, 유명한 음식점이 매장을 내기도 하고 고급 식재료나 별미가 많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3: 네, 시식도 많이 할 수 있죠.
0: 네, 가게에 따라 다른데요. 야채절임 이외에도 반찬이나 치즈, 단과자 같은 것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죠. 여러분도 음식의 보고인 데파치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세요.
0: 네.

till the break of day. Let me see you make 'em smile.